0: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호주 전역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온라인을 통해 한국어 방송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15일 월요일에 SBS 한국어 프로그램 시드니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함께할 프로듀서 유화정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한국이 체코를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데 이어 일요일에는 호주가 터키를 2대0으로 꺾으며 기분 좋은 승전보를 전했습니다. 저희 SBS는 이번 FIFA 월드컵 전 경기를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스포츠가 전하는 기쁨처럼 오늘 SBS 한국어 프로그램도 다양한 소식으로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세계 지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바다 태평양. 오랫동안

사람과 문화 그리고 공동체를 이어온 태평양이 최근에는 국제 마약 밀매와 강대국 간 전략 경쟁이 교차하는 새로운 긴장의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피지를 비롯한 태평양 도서국들은 마약 문제와 안보 환경 변화라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SBS 이그잼스 아워 퍼스픽에서는 관련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 유가 상승과 연료비 부담 속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네, 과연 전기차로의 전환은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용적인 선택일까요? 오스테리아 익스플레인드에서 이에 대한 궁금증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뉴스로 시작합니다. 뉴스의 김하늘 프로듀서입니다.

2026년 6월 15일 월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사실상 종전 합의를 확인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오는 6월 30일 이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일 금리 동결 결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은 금리 동결을 전망했습니다. 한국과 체코의 예선 경기 현장에서 인종차별 행위를 한 멕시코 남성이 공개 사과했습니다. 이상이 간추린 뉴스입니다.

0: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란은 중동전역에서 미국 이스라엘과의 갈등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시키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오늘 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이란 국영TV에 출연해 향후 60일 동안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협정이 위반될 경우 이란이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종전 합의를 확인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전면 허용하고 미국 해군의 봉쇄를 즉시 해제하도록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평화협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연방정부가 오는 6월 30일 이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절반 수준으로 낮춰 리터당 26센트의 부담을 줄여왔습니다. 하지만 25억 달러 규모의 지원 조치가 종료되면 운전자와 기업들은 휘발유에 리터당 30센트 이상, 경유에는 60센트 이상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데이비드 리틀 프라우드 전 국민당 대표는 채널9과의 인터뷰에서 중동 분쟁이 곧 종식되더라도 유가 부담은 수개월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 We're at the end of a supply chain here, and it will take time for that to follow through into our prices. And while the consumer may see that, what I'm worried about.
0: 리틀 프라우드 전 대표는 우리는 공급망의 최하단에 위치해 있어 이러한 상황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이를 체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운송업계이고 운송업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금리 동결 결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호주 중앙은행 이사회 6월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4.35%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들에게 어느 정도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 수준이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인 2에서 3%를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연속적인 금리 인상의 영향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경제적 불확실성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웨스트팩 애널리스트들은 실업률 수치와 엇갈리는 물가 데이터를 근거로 추가 금리 인상 유예가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니 버크 연방 내무부 장관은 정부가 이민자 수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현재의 인력 부족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신 해외 순 이민자 수 통계는 오는 18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발표된 연방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3년간 연간 순 해외 이민자 수를 22만 5천 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0: 2024-2025 회계연도 수치는 30만 6천 명이었습니다. 버크 연방장관은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야당이 명확한 계획 없이 이민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시드니 쿠지비치에서 한 여성이 상어 공격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크리스 민스 뉴사우스웨일스 주총리는 백상아리 포획을 검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응급구조대는 토요일 오전 11시 직후 시드니 동부 쿠지 해변에서 수영객이 상어에 물렸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3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피해자는 팔과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토니 에벗 전 총리를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은 상어 개체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민스 주총리는 백상아리가 보호종이며 포획이 수영객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국이 상어 피해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해변 방문객들에게 잠재적 위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1년의 세제 개편을 둘러싼 상원위원회 청문회가 15일 첫날을 맞이한 가운데 기업단체들은 이번 개혁안이 성급하게 추진돼 투자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호주 상공인연합회와 AI그룹, 호주 비즈니스협회 등이 발표한 공동성명서는 이번 개편안을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당의 제시카 콜린스 상원의원은 15일 아침 시드니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영세 사업주들이 이번 개혁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2: These changes that are going to be forced through, they are going to vacate this country. These are people that are building this nation.
0: 콜린스 상원의원은 강행될 이 개정안들로 인해 그들은 이 나라를 떠나게 될 것이라며 이들은 이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대담하게 꿈을 꾸고 있는데 이번 조치는 그들의 꿈과 야망에 부과되는 세금이나 다름없다며 우리는 이 문제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짐 차머스 연방 재무장관은 이번 개혁안이 더 공정한 여건을 조성하고 첫 주택 구매자들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하며 이를 옹호했습니다. 피파 월드컵 소식입니다. 일본과 네덜란드는 텍사스에서 열린 숨막히는 접전 끝에 2-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네덜란드는 51분에 선제골을 터뜨리며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일본은 6분 뒤 동점골을 넣으며 반격에 나섰으나 64분 일본이 네덜란드에 한 골을 더 허락하며 네덜란드가 다시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기 종료 2분을 남기고 동점골을 터뜨려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가 향후 4년 동안 보건 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지원금 100억 달러 이상은 병상 확대와 의료 인력 충원, 수술 확대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라이언 파크 뉴사우스웨일스 주 보건장관은 앞으로 12개월 동안 주정부가 보건 분야에 36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고국 소식입니다. 한국과 체코의 예선 경기 현장에서 멕시코 관중의 인종차별 행위가 포착돼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 해당 남성은 결국 사과했습니다. 구독자 660만 명을 보유한 한 유튜버가 게재한 한 영상에선 멕시코 유니폼을 입은 한 남성이 유튜버 뒤에서 손을 흔들더니 돌연 양손으로 눈을 찢는 동작을 취했습니다. 주로 동양인을 비하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인종차별적 행위인데요. 멕시코 현지에선 이 남성의 신상까지 공개했고 해당 남성은 멕시코 할리스코주 토목공학 회장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성은 결국 공개 사과하고 자신이 맡은 협회장직에서도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화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70센트에 한국 원화로는 1071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호주 주요 도시의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드니, 맑겠습니다. 11도에서 낮 기온 21도. 멜번,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13도에서

0: 19도, 브리즈번 한두 차례 소나기 내리고 15도에서 23도, 퍼스 곳에 따라 흐리겠습니다. 3도에서 16도, 애들레이드 소나기 내리고 15도에서 20도, 캔버라 대체로 맑고 2도에서 18도, 호바트 소나기 내리고 6도에서 13도, 다윈 맑겠습니다. 22도에서 낮 최고 32도 예상됩니다. 고국인 서울은 내일 맑고 21도에서 33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6월 15일 월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김하늘이었습니다.
1: 란듀 brainstorms boat names for the boat he hopes to own.
2: How about Fishful Thinking? Nah, too cute. Say la vie? Would be better if I was French.
1: Boatyou has a boat covered by GEICO with added 24/7 access to the largest towing fleet on the water. He has the confidence to spend more time on an actual boat.
2: Fantastic voyage? Now we're getting somewhere.
1: Plus, GEICO can help Boatyou cover what's on board, too.
2: Oh, I know. Boy, oh boy. Or barely awake. Paddle to the metal. Oh, man. I should do this for a living.
1: It feels good to be Boatyou. It feels good to GEICO.
3: SBS Audio
4: 여러분과 통하는 프로그램을 틀어보세요.
5: 여기요 다리야, 준비하려면
6: SBS Chill,
7: Chill. SBS Pop Asia, non-stop Asian pop.
8: Can you describe that feeling for people who haven't experienced it?
9: SBS Hindi 우플럽 करवाता है.
10: Far from the partisan politics.
4: 60개 이상의 언어로 된 뉴스, 기분에 어울리는 음악, 그리고 매혹적인 팟캐스트까지 발견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SBS Audio 앱을 다운로드하시거나
11: sbs.com.au/audio.
4: 이제 SBS 한국어 프로그램을 SBS 라디오 앱을 통해 만나보세요. 발빠르고 정확한 뉴스 보도에서부터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정보, 흥미롭고 다채로운 특집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국어로 접하실 수 있습니다. SBS 라디오 앱, 호주 생활에 유용한 길잡이이자 편안한 친구입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신다면 앱스토어를,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하신다면 구글 플레이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은 물론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웹사이트 sbs.com.au/korean을 모바일폰으로 방문하시면 상단에 뜨는 SBS 라디오 앱 아이콘을 통해서도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SBS 라디오 앱 외에도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에서 SBS 코리안 프로그램을 검색하시면 팟캐스트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열고 SBS 라디오 앱을 만나보세요.
12: 네,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2026년 6월 15일 월요일 오늘의 뉴스로 문을 열었습니다. 뉴스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 넘어가기 앞서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가시겠습니다. 네, 우리 만남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 나는 운명이라고 믿어요 라는 가사가 깊은 여운을 남기는 곡입니다. 스트레이 키즈 승민의 데스티니.

0: SBS Radio.
1: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2: 너무 좋아 한국 그리고 세계를 하나로 잇는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뉴스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 SBS 이그제민스로 문을 엽니다. 태평양은 오랫동안 섬과 섬, 사람과 문화를 이어온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바닷길은 강대국들의 전략 경쟁과 국제 마약 밀매가 교차하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지와 같은 태평양 섬 나라들은 더 이상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라 마약 유통과 소비가 함께 확산되는 현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호주와 뉴질랜드 태평양 도서국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사이의 협력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SBS 이그제민스 아워 패스픽을 통해 태평양을 둘러싼 초국가 범죄와 지정학적 경쟁 그리고 지역 협력의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김한을 프로듀서가 전해드립니다.
3: 호주 사회의 잘못된 정보나 허위 정보에 대해 심도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는 SBS 오디오 팟캐스트 SBS 이그제민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수천 년 동안 태평양은 고대 항해자들이 배를 타고 오가던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같은 바닷길은 강대국들과 마약 밀매 조직들이 경쟁하는 공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1: Transnational and organized crime respects.
0: 피지의 루시아테 투드라브 경찰청장은 초국가적 조직 범죄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피지에서 열린 첫 태평양 초국가범죄 정상회의에서 투드라브 경찰청장은 이것이 달갑지 않은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 태평양 지역에선 현지와 국제법 집행기관에 의해 17톤이 넘는 불법 마약이 압수됐습니다. 대부분은 코카인이었습니다. 이 마약의 주요 출처 가운데 하나는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주요 목적지는 호주와 뉴질랜드입니다. 하지만 피지와 같은 섬나라들이 단순한 밀매 경유지에서 유통 거점으로 또 수익성 있는 현지 시장으로 변화하면서 공중 보건과 안보 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 범죄 정상회의에서 호주 연방 경찰청장 크리시베러 청장은 태평양 도서국 포럼 회원국들과 라틴 아메리카를 더 긴밀히 연결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2: I'm also proud to announce funding from the AFP and New Zealand Police, Australian Border Force, and New Zealand.
0: 베러 청장은 호주 연방 경찰과 뉴질랜드 경찰, 호주 국경 수비대, 뉴질랜드 세관이 자금을 지원해 콜롬비아 경찰과 협력하는 국제 공동 수사팀을 출범하게 됐다는 점을 발표한다며 이는 이 지역으로 유입되는 불법 마약 운송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태평양 국가들과 라틴 아메리카 간 협력을 촉진하는 것은 초국가 범죄만이 아닙니다. 칠레는 2021년 태평양 도서국 포럼의 대화 파트너가 됐습니다. 칠레 영토인 라파누이, 즉 이스터 섬은 폴리네시아 삼각지대의 동쪽 끝을 이룹니다. 2026년 3월 아르헨티나의 파블로 키르노 외교국제통상 종교부 장관은 자국이 태평양 도서국 포럼의 대화 파트너 가입 가능성에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대학 교수이자 국제경제 전문가인 파블로 코른부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가 태평양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사실 비교적 단순합니다.
3: Argentina is under this government.
0: 코른블룸 교수는 현 정부 아래 아르헨티나는 친신 자유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국경 개방, 자본 유입, 투자,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것이 대외 정치 이념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른블룸 교수는 미국 행정부와의 지정학적 정렬 역시 중요한 동기라고 말합니다.
3: If there's a possibility to join a group which is close to the Western democracy,
0: 서구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진영에 가까운

0: good to be in control, no matter what. Keep your business connected with Invincible Wi-Fi from Spectrum Business, the fully integrated Wi-Fi 7, 5G, and 8-hour battery backup solution. Keep connected, keep working, and keep security systems running reliably. Be in control. Be invincible. Invincible Wi-Fi from Spectrum Business. Visit spectrum.com/beinvincible to learn more. Restrictions apply. Services not available in all areas.
1: 이 사안에 대한 대사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에 거주하며 메시대학교 국방안보센터에 재직 중인 애나 파울스 부교수는 몇 가지 지정학적 배경을 설명해 줬습니다.
2: And yes, the United States has made it very clear that they're expecting more from their allies and partners.
1: 파울스 부교수는 미국은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에게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예를 들어 호주 같은 나라가 이 지역과 더 넓은 아시아 태평양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특히 워싱턴에선 아르헨티나 내 중국의 역할에 대해 강한 우려가 있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섬나라들과 라틴 아메리카 사이의 무역과 연결성에는 거리가 큰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태평양은 아르헨티나와의 관계 강화에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2026년 4월, 바누아투는 중국 어선 세척을 자국 국제 선박 등록부에서 삭제했습니다. 이는 아르헨티나 당국이 남대서양에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한 혐의로 이들 선박에 벌금을 부과한 뒤 내려진 조치였습니다.
2: And so there is a clear need for greater.
1: 파울스 부교수는 불법 어업을 단속하기 위해선 더 큰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울스 부교수는 라틴 아메리카와의 관계 확대가 기후 변화 같은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태평양 국가들이 더 넓은 이해관계 연합을 구축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공간에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국가들이 진입하려 할 때 그 진짜 의도에 대한 질문도 자주 제기됩니다. 2026년 5월, 바누아투의 조섬 나파 총리는 자국 정부가 중국 및 호주와 각각 두 개의 주요 협력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파울스 교수는 바누아투의 개발 파트너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이용해 바누아투를 흔들고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2: With respect to signing of the two agreements, the Nakamal with Australia and the other agreement with China.
1: 호주와의 나카말 협정, 그리고 중국과의 또 다른 협정 체결과

0: Multi-story homes can reduce the strength of your Wi-Fi signal and slow down your internet. For setup tips on how to get the best out of your NBN connection, visit nbn.com.au/checkyoursetup.
1: 도로를 따라 흘러드는 불법 마약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2: We are united in our resolve in protecting our Pacific.
1: 우리는 우리의 태평양, 우리의 사람들, 우리의 미래를 지키겠다는 결의로 하나가 돼 있다고 투드라브 경찰청장은 강조했습니다.
3: SBS 오디오 팟캐스트, SBS 이기재민스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sbs.com.au/sbs이기재민스를 방문하세요.
4: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5: 네, 태평양의 미래는 경쟁보다 협력에, 그리고 국경을 넘어선 공동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과 문화를 이어온 태평양이 앞으로도 연결의 바다로 남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과 공동의 책임이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네, 저희는 잠시 전한 말씀 듣고 내일 여법뷰 이어가겠습니다.
6: All across America, Spectrum Business is helping small businesses do more within their budget. Like in Rochester, we're at this computer coding class where fiber-powered internet keeps ideas flowing free forever. And in Austin, our fast, reliable internet lets this gym stream classes all day.
7: One more, let's go.
6: Free forever. Get business internet advantage free forever when you get 4 mobile lines. Visit spectrum.com/freeforlife to find out how. Spectrum Business.
8: Spectrum Internet is powered by fiber and connected to the premises by coaxial lines. Restrictions apply. Services not available in all areas.
9: sbs.com.au/korean을 여러분의 온라인 보금자리로 만들어보세요. 최신 뉴스와 시사, 엔터테인먼트 소식을 sbs.com.au/korean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 즐겁게 들으셨나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 대화를 이어가보죠.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를 like하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SBS Korean on Facebook.
10: SBS 한국어 프로그램, 호주에서 한국어로 만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매체입니다. 정확한 뉴스와 꼭 필요한 정보, 한인사회의 이야기까지. 호주 이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국어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웹사이트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만나보세요.
5: 네, 데일리 어버뷰 두 번째 순서 이어갑니다. 최근 불안정한 유가와 연료비 상승의 영향을 체감하며 전기차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전기차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정부의 각종 지원책도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전기차로 바꾸는 것은 얼마나 실용적인 선택일까요?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홍태경 프로듀서입니다.
11: 호주에서의 삶을 알아가는 데 도움을 줄 SBS 오디오의 팟캐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를 듣고 계십니다.
12: 휘발유와 경유 가격의 변동성이 계속되면서 전기차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업계 자료에 따르면 2026년 4월 호주에서 판매된 차량 6대 중 한 대가 전기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윈번 공과대학교에서 교통기술과 지속가능성을 연구하는 후세인 디아 교수는 전기차의 초기 구매 비용이 여전히 내연기관 차량보다 높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선택 가능한 모델이 늘어나면서 가격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3: We are starting to see more variety of models of different sizes and affordability levels.
12: 디아 교수는 이제 크기와 가격대가 다양한 전기차 모델들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됐고, 3, 4년 전만 해도 5만 달러 이하의 전기차를 찾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3만 달러대 중반 가격의 모델도 나와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여기에 정부 인센티브까지 적용되면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고, 물론 여전히 어느 정도의 가격 프리미엄은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거주하는 주 또는 테리토리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혜택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패키징인 셀러리 패키징을 이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0: 전기차 리스에 대한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서호주 자동차협회의 차량 및 연료 담당 알렉스 프레스트 매니저의 설명입니다.
1: So if you have a novated lease, you can get a discount on the
0: fringe novated lease를 이용할 경우 fringe benefit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포레스트 매니저는 이를 통해 5년 정도의 리스 기간 동안 매년 수천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본인에게 적합한 방식인지는 소비자가 직접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전기차는 휘발유차나 디젤차에 비해 유지비가 더 저렴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료비는 최대 70%, 정비 비용은 최대 4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디아 교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 Electricity is much cheaper than petrol per kilometer. We don't have to rely on import.
0: 주행거리 기준으로 보면 전기는 휘발유보다 훨씬 저렴한데 휘발유처럼 연료 수입에 의존할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전기차는 기계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기 때문에 정비 비용도 더 낮고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절감 효과가 누적돼 초기 구매 비용 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공 충전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가정용 충전보다 시간당 킬로와트 비용이 높기 때문에 절감 효과가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판 중인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2: The basic models can travel 400 to 500 kilometers on a single charge.
0: 기본형 모델도 한번 충전으로 400에서 50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주간 이동하는 장거리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히 지방 지역에서는 충전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하는데 급속 충전기가 없는 구간이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곳도 있어 불편할 수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전용 충전기 설치를 위해 스트라타의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에게는 일반 가정용 콘센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포레스트 매니저는 설명합니다.
1: So if you have off-street parking and a power point in your garage or carport, you can definitely charge it using that power cable.
0: 만약 차고나 카포트에 전원 콘센트가 있고 집 밖이 아닌 개인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면 기본 충전 케이블로도 충분히 충전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하루 주행 거리가 100km 이하인 사람들에게 적합한데 하지만 매일 더 먼 거리를 운전하거나 장거리 이동이 잦아서 배터리 사용량이 많다면 밤새 충분히 충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 전용 충전기 설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전기차가 보급된 지 20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고 전기차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소비자들의 중고 전기차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서 재판매 가치도 내연기관 차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새 차량을 구매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후 서비스와 정비 지원 체계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배터리 보증 기간도 중요한 점검 항목입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은 경쟁이 치열해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포레스트 매니저는 설명했습니다.
1: Fortunately for consumers, we have around sort of 60 or so brands in the market at the moment. So
0: 다행히 현재 호주 시장에는 약 60개 정도의 자동차 브랜드가 진출해 있고 단순히 자동차 후기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소유자들의 경험이 어떤지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지불하는 가격에 정확히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차량이 나의 생활 방식과 필요에 맞는지 충분히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3: SBS 오디오의 팟캐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였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sbs.com.au/australiaexplained를 방문하십시오.
4: 네, 연료비 부담은 줄이고 유지비는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환을 고려할 때 알아둬야 할 사항들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에서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는 K-아트, 호주와 한국을 잇는 엔터테인먼트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또 하나의 K-POP 그룹이 호주를 찾습니다. 바야흐로 5세대 K-POP 루키 걸그룹 If I인데요. 오는 7월, 8월 처음으로 호주에서 공연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한편 호주 출신 싱어송라이터 사이러스 빌라노에바는 K-POP 그룹 라이즈의 신곡 작곡에 참여하는데요. 이처럼 K-POP과 호주 아티스트 간의 협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인 프로

0: Want instant MVP status? Join the new Dick's Scorecard Plus program. For $99, Scorecard Plus members enjoy 1 year packed with perks, like $80 in annual bonus rewards, free shipping with no minimum purchase, triple points on 2 purchases, and more. That's over $160 in benefits. Join Dick's Scorecard Plus. Terms apply. Visit dicks.com/scorecardplus for details.
1: Starting a new life in Australia isn't easy.
2: A lot of companies have rejected me.
3: Sometimes I feel like, oh, I'm gonna quit, I've given up.
1: Work in Progress is a podcast to help skilled migrants rebuild their careers in a new country. You'll hear inspiring real-life stories, expert advice, and valuable tips to help you find a job and advance your career. Work in Progress. Listen now wherever you get your podcasts.
4: 오늘 SBS 오디오 앱을 다운받으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들어보세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지금 무료로 다운받으십시오.
5: SBS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렉사, 구글 홈, 애플 스마트 스피커로 간편하게 연결해보세요. 언제든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최신 뉴스와 이야기,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플레이 SBS 코리안 팟캐스트라고 말해보세요. SBS 오디오, 여러분의 하루에 딱 맞는 음악, 라디오, 팟캐스트.

0: 호주와 한국을 연결하는 문화예술 공연 엔터테인먼트 소식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키아트 한국의 공연 기획자이자 컨텐츠 프로듀서인 이세화 리포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이지화 리포터입니다.
0: 네, K-아트 첫 번째 소식, K-팝 소식이라고요?
1: 네, 올해 보이그룹 에이티즈를 시작으로 4월부터 매달 걸그룹의 호주 공연이 쭉 이어졌고요.
0: 네.
1: 아이브 공연이 지난 주말에 시드니, 내일 멜번에서 열리고 또 우즈가 배턴을 받아서 이번 주말 시드니와 멜번에서 호주 투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고는 6월 말에 열리는 K-팝 아티스트들의 합동 무대, K-메가 콘서트까지 열리고 나면 2026년 상반기 벌써 마무리되네요.
0: 네, 올해 상반기 호주의 K-팝 공연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호주의 2026년 상반기는 있지, 아이들, 아이브 등 K-팝 걸그룹들의 호주 방문이 잇따라 있습니다.
1: 네, 시간 참 빠르죠. 벌써 하반기가 곧 시작이 되는데요.
0: 네.
1: 8월에 끝자락에 이하이, 9월에 악뮤를 만날 때까지 K-팝 공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추세를 몰아가는 것인지 최근 7월 말 8월 초에 호주를 방문하게 되는 걸그룹 한 팀이 추가되었어요.
0: 네.
1: 이번 주 K-아트 첫 번째 소식은 걸그룹 IFI의 호주 공연 소식입니다.
0: 네, IFI 아직은 좀 낯선 느낌이 드는 이름인데요.
1: 네, 한국 국내에서도 아직은 뜨는 중인 그룹이고요. 해외에선 더욱 생소할 수 있는데 IFI는 2025년 4월에 데뷔한 하이햇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6인조 걸그룹입니다.

0: 총괄 프로듀서가 케이팝 업계에서는 꽤 이름이 있는 안무가이자 프로듀서인 류디인데요. 류디 손을 거쳤다는 것만으로도 퍼포먼스 면에서 기대치가 아주 높았습니다.
1: 네.
0: 이 류디는 본래 중학교 3학년 말부터 아이돌 연습생으로 지내다가 소속되어 있던 회사의 불합리함 등의 사유로 문제가 생겨서 아이돌을 준비하던 멤버들과 회사를 나오면서 Auspicious Crew를 처음 결성한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그룹들의 댄서, 안무 제작, 무대 연출 등을 진행을 했는데요. 대형 기획사 SM 엔터테인먼트, MBK 엔터테인먼트, 또 FNC 등의 댄스 트레이너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1: 네.
0: 연습생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돌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높은 상태로 빠르게 K-POP 안무가로서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처음으로 아티스트 무대에 선 건 방탄소년단 콘서트 메인 댄서였다고 합니다.
1: 네.
0: 이를 시작으로 수많은 K-POP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진행했고요. 그가 첫 총괄 프로듀싱에서 제작한 아이돌 그룹이 바로 이파이입니다.
1: 네, BTS의 댄서가 걸그룹의 제작자로 변신해서 성장했군요. If I, 이 이름부터 좀 뜻풀이를 해주시죠.
0: 네, 뜻풀이 없인 좀 힘들겠죠.
1: 바로
0: Imagine 않죠. And find 네. energetic young eyes. 앞글자를 따서 If I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시각이라고 소개하는데요.
1: 네.
0: 상상 속에서 현실을 눈뜨고 바라보는 여섯 소녀들. 카시아, 라희, 원화연, 샤샤, 테린, 미유 이렇게 여섯 멤버인데요. 이런 서사를 팀명 자체에 담은 것이라고 합니다.
1: 네, 역시 뜻풀이를 듣지 않고는 바로 추측하기는 좀 어려운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영어로 하면 그냥 if에 눈을 뜻하는 I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if I.
0: 네, 그렇습니다.
1: 네.
0: 이 If I 첫 EP 앨범 중에 Nerdy를 타이틀로 2025년 4월에 데뷔했는데요.
1: 네.
0: 그해 7월에 두 번째 EP Sweet Tang을 냈는데 타이틀이 Are You Okay였습니다. 이 곡이 영국 음악 매거진 AME가 선정한 2025 올해 최고의 K-POP 25선에 오르면서 해외에서도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 네.
0: 데뷔 5개월 만에 4만 명 규모의 관객을 대상으로 대만에서 공연을 한 것이 아주 특징이고요.
1: 네.
0: 2025년 K-CON LA의 X스테이지로 참가한 이력도 있습니다. 포브스에도 관련 기사가 실렸는데요. 10개 라이징 K-POP 아티스트 중 하나로 선정되어서 미국 내 인지도 확장에도 기여했습니다.
1: 네. 데뷔 1년 만에 이번 7월에는 호주 무대까지 진출하는 아주 핫한 유망주라고 할 수 있겠네요.
0: 그렇습니다. If I 5세대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 네.
0: 대한민국 국내와 글로벌 모두 인지도가 쑥쑥 증가하고 있는 아이돌 신인으로서는 꽤 빠른 글로벌 행보를 보이고 있는 여자 아이돌 그룹입니다.
1: 네. 호주 투어 일정과 장소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0: 네. 이번에 발표된 투어 정식 명칭이 2026 If I First APEC Tour If I입니다. If I의 첫 아시아 태평양 투어인데요. 타이페이를 시작으로 마카오, 방콕, 마닐라를 거쳐 마지막에 호주 멜번과 시드니로 마무리됩니다.
1: 네.
0: 멜번은 7월 30일 맥스 왓츠에서 시드니는 8월 2일 리버티 홀에서 진행됩니다.
1: 네.
0: 다른 아이돌 그룹이 서울 공연으로 먼저 투어를 시작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서울 공연을 이후 추가로 발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이 글로벌 그룹이라는 정체성을 강하게 밝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멤버 샤샤가 건강 문제로 올해 1월부터 잠정 활동 중단 상태라서 그런지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1: 네.
0: 지금까지 복귀 날짜에 대한 공식 공지가 없는 상황이라서 호주는 다음 달 투어인 만큼 샤샤 없는 5인 체제로 무대에 설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1: 네, 일단 오세아니아는 첫 진출이네요. 이 5세대 K-POP 아이돌 슈퍼루키 If I의 성공적인 호주 데뷔 무대가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두 번째 K-아트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0: 네. 두 번째 소식,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6인조 보이그룹 RISE의 두 번째 미니 앨범 2가 6월 15일에 발매되는데요.
1: 네.
0: 크레딧이 심상치 않아서 이 소식을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1: 네. RISE라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윤상의 아들, 가수 윤상의 아들 앤톤이 있는 그룹으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0: 네, 앤톤 말고도 쇼타로, 은석, 성찬, 원빈, 소희 이렇게 6명의 멤버로 2023년 데뷔했는데요.
1: 네.
0: 데뷔 첫 앨범부터 밀리언셀러를 찍었고 오디세이까지 3장 연속 밀리언셀러입니다. 올해 3월에는 라틴 아메리카 롤라팔루자의 K-POP 보이그룹 최초로 서기도 했고요. 이 그룹 역시 글로벌 행보가 상당히 빠른 그룹입니다. 이 전작 오디세이 이후 약 7개월 만에 컴백 앨범인데요. 6트랙 구성의 미니멀 앨범입니다. 타이틀곡 Do Your Dance라고 하는데요. 이 곡에 참여한 호주 출신 작곡가가 있습니다. Do Your Dance 작곡의 데이비드 윌슨, 지노보리, 그리고 사이러스 빌라누에바가 함께 이름을 올렸는데요.
1: 네.
0: 마지막에 말씀드린 사이러스 빌라누에바. 한국에서 낯선 이름이지만 호주 대중음악신에서는 꽤 알려진 인물이죠.
1: 네, 그렇죠. 엑스팩터 오스트랄리아 시즌 7 우승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재밌었던 건 당시 이 엑스팩터 오스트랄리아 전 시즌 우승자가 마를리사 푼잘란이라는 이 또 다른 필리핀계 호주인이었는데요. 이 필리핀계 호주 커뮤니티에서는 2년 연속 이 우승자를 배출해서 큰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사이러스 빌라노에바 살짝 소개를 해드리면 96년생 뉴사우스웨일즈 울릉공 출신입니다.
1: 네.
0: 아버지가 필리핀인 직업 음악인이고요. 어머니는 호주인 음악가 집안 출신이라고 하네요.
1: 네.
0: 어릴 때부터 이런 환경 속에서 노래를 시작했고 기타와 피아노도 연주할 줄 압니다. 울릉공 대학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하면서 카페 혹은 웨딩 행사에서 음악 활동을 병행하다가 2015년 엑스팩터 오스트레일리아 시즌 7에 도전해서 우승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1: 네.
0: 이후에는 소니 뮤직 오스트레일리아와 계약을 맺고 데뷔 싱글 스톤이 아리아 차트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명 자서전 앨범도 발매하기도 했고요. 2020년부터는 독립 아티스트로 복귀해서 I'm Sorry, Love Online 같은 곡을 냈는데요. 이렇게 본인의 EP도 발표했습니다.
1: 네.
0: 솔로 활동과 또 다른 아티스트들의 를 위한 작곡을 병행하는 형태로 커리어를 이어오면서 이 커리어가 K-POP까지 당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곡은 에스파의 정규 2집 레모네이드의 곡 레모네이드가 대표곡입니다.
1: 네, 어떻게 호주에서 한국의 K-POP까지 어떤 경로로 연결됐을지도 궁금한데요.
0: K-POP 레이블들은 글로벌 데모 피칭 시스템을 쓰는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1: 네.
0: 전 세계 작곡가들이 데모를 제출하면 레이블이 심사해서 선택하는 방식인데요. 사이러스도 그 경로로 K-POP으로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1: 네. 엑스팩터 우승자 출신이 K-POP 타이틀곡 작곡가로 가는 커리어 궤적. 뭔가 BTS 댄서에서 여자 아이돌 제작자로 변모하는 것만큼 굉장히 독특하네요.
0: 네, 이 Do Your Dance라는 곡의 크레딧에 또 하나 독특하고 재미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바로 작사가입니다. 타이틀곡 작사를 단독으로 올린 이름이 하루 리, 즉 이하루인데요.
1: 네.
0: 혹시 예측 가능한 인물이 있으실까요?
1: 네, 에픽하이 타블로의 딸로 잘 알려져 있는 그 이하루 양인가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네. 아직 미성년자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0: 네,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됐죠. 타블로 강혜정 부부딸로 TV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와 나왔던 그 꼬마 하루입니다.
1: 네.
0: 올해 벌써 만 16세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작사가로 데뷔한 것이 타블로의 백으로 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많았는데 타블로가 나서서 해명을 했습니다. SM이 블라인드 심사 방식으로 곡을 선정하는데 하루의 가사도 그 과정을 통해 선택된 것이라고 합니다.
1: 네.
0: 이미 이 하루는 키키의 To Me From Me라는 곡을 타블로와 공동으로 작사했던 이력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완전히 독자적으로 쓴 첫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 컸습니다.
1: 네.
0: 이 16세 고등학생이 SAT와 AP 시험을 준비하면서 Rise 타이틀곡 가사를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1: 네, 아티스트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아주 어린 나이에 이 하루가 K-POP을 대표하는 기획사 SM을 대표하는 대형 보이그룹 Rise의 타이틀곡의 가사까지 단독으로 쓰게 된 것 같네요.
0: 네, 그렇습니다. K-POP을 작곡한 호주 아티스트 사이러스가 처음은 아닌데요. 분 기억하고 계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일즈 푸에고, 뉴사우스웨일즈 바이런베이 출신으로 웰번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작곡가인데요.
1: 네.
0: K-POP 팬들에게 엑소의 코코밥 제작자로 아하, 가장 잘 알려져 그래요? 있습니다.
1: 네.
0: 네, 이 곡 엑소의 정규 4집 더 워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 앨범이 41개국에서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1: 네, 바이럴했던 네. 기억이 납니다. 네,
0: 그렇습니다. 이 스타일즈 푸에고 그 자신도 NCT 등 다수 SM 계열 아티스트와 협업을 이어왔고요. 이 본인도 매우 기록적인 커리어를 가진

0: 아티스트입니다. 트로이 시반의 러쉬로 2024년 그래미 어워즈 베스트 댄스 팝 레코딩 노미니이기도 했습니다.
1: 네.
0: 예, 또 다른 작곡가는 베타 보른이라는 작곡가인데요. 필리핀 혈통의 호주 기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1: 네.
0: 역시 필리핀, 흥과 악의 공적인 것 같은데요.
1: 네.
0: 그 2022년에 YG 소속 아이콘, 이번에 케이마가 콘서트로 시드니를 찾게 되죠.
1: 네.
0: 이 아이콘의 미니 앨범 플래시백의 타이틀곡 But You를 공동 작사, 작곡했습니다. 이 YG 레이블의 타이틀곡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본인도 첫 K-POP 작업이 YG 타이틀곡이라는 이런 소식을 소셜미디어에서 전하면서 매우 감격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1: 네. 호주의 많은 아티스트들이 K-POP 씬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 또 새롭게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 K-아트는 다양한 K-POP 소식들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는 7, 8월에 데뷔 1년 만에 호주를 찾아오는 5세대 루키 여자 아이돌 이파이의 첫 아시아 태평양 투어 소식과 두 번째로는 6월 15일에 발매되는 SM 소속 아이돌 라이즈의 신보에 호주 출신 아티스트 사이러스 빌라누에바가 참여하는 소식까지 다양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자 리포터 오늘도 다양한 소식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주에 더욱 알차고 새로운 소식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3: 네, 2026년 6월 15일 월요일에 보내드린 SBS 한국어 프로그램 K-아트까지 함께했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전기차 전환을 고민하는 분들이 알아야 할 정보 꼼꼼히 짚어봤고요. 또 태평양 섬나라들이 마주한 새로운 안보 과제와 지역협력의 해법도 고민해봤습니다. 네,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찾아뵙는 한국어 프로그램 끝으로 청하의 스트레스 보내드리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뉴스의 프로듀서 김하늘, 진행의 저는 지금까지 이화정이었습니다. 저희는 화요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은 오후도 편안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